0: 난 냉내요.
1: 냉미병나.
2: 모두 룬바리 마제맥 앙댕알롱 카파두시엘론 아르주익로낭 로메스와리 브라마 라페나리 상화툼 킬로나론 아르주익로낭.